0: 기원아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동시에 있다 고도가. 이모 와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 인자가 봐. 기원아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 와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 인자가 봐.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.
1: Yeah.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?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m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.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h, okay, okay. So I'm leading. 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走ったな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